0: 친구는 이미 전이했으니 어쩐다. 그 사람은 보지 못하는데 병원도 폭격이 무너졌으니 말이에요.
1: 그럼 약수물이나 대접해보오. 듣건데 약수를 마시면 눈이 보인다오.
0: 약수?

0: 大米糕，찰떡이네。 입맛 달게 많이 먹게.
1: 에이, 好. 어머니, 다미고 真好吃. 맛있습니다. 에이, 你在吃吗? 我真想看看你, 어머니.
0: 别急，孩子，一百天，眼睛好，看见欧姆尼。哦，嗯。

0: 우리 할아버지.
1: 오, 장난꾸러기 왔나? 오. 어때? 살림살이 놀기 좋지?
0: 산새들 이노래 소리가 참 듣기 좋아요.
1: 네, 나무통에서 울려나온 노래가 제일 듣기 좋단다.
0: 나무통에서요?
2: 아버지.
3: 아버지.
1: 오, 왔나?
2: 얘야, 어서 내려라.
3: 어서 내려라.
0: 어머니.
2: 응?
0: 우리 할아버지는 나무통에서 나온 노래가 제일 듣기 좋대.
2: 여거사, 외할아버지는 나무를 기르는 기술자이고 아버진 전문 악기를 만들어, 알겠니? 그 나무로 만든 큰 바이올링, 작은 바이올링에서 나오는 노래가 제일 듣기 좋대.
0: 그럼 나도 바이올린이 클래.
2: 어?

0: 그래서 속절이 끊어졌구나.
1: 어머니. 어머니. 어머니. 니베 난고야. 어머니. 와다 하오 마마.
0: 孩子。
1: 我就是你的儿子啊，奥蒙尼，妈妈，儿子，내
0: 아들은 모두 바이올린을 킬 줄 아니 얼마나 좋아. 내가 방해했나 봐. 그래, 어서 켜게.

0: 어서 들어오세요.
1: 자, 보십시오.
2: 잘 만들었구만.
1: 앉으십시오. 저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인 당신께 특기 드리려고 제가 바이올린 하나를 만들었습니다.
2: 고맙소.
0: 저희가 10년 동안 정성껏 만든 거예요.
1: 자, 보십시오.
2: 좋았어.

0: 아니에가 얘야 얘야
1: 네가 바이올린을 가져갔댔구나
2: 할아버지
1: 응 그렇지 천재일세 내 데려가지 10년 후이면 인류 바이올린스로 될 수 있을 거야
3: 이 바이올린을 할아버지께 드려라
1: 한번 켜보지

0: 하지 말게. 어머니는 내 눈과 같아. 내가 널 이끌면 무엇나 다 볼 수 있네.
1: 엄마, 엄마.
0: 우리도 바이올린 있지 않아? 이제 줄을 배우면 아무 노래나 다 킬 수 있어. 그러면 산새들도 불러올 수 있다네.
2: 人到中老年，有选善百年。本节目由善百年甘油二酯食用油冠名播出。
1: 我的好妈妈，
3: 腰椎间盘突出，腰疼腿麻怎么治？